누나가 이 탁다 카 달당 오이자이 아니야 런 서두데카 라스뱅 브란츠 오이메사이 볼때 아니 조세 임 오피 유니텐 제만 랄리안 안원상